아이엠은 이처럼 없는 나 세안의 크라쉬 들렸대 세안의 히어로 세모 예 빠집이 풀 무슨 아이엠 예 послухай мене, ну послухай мене. І тільки зранку продовжимо жити. А цієї ночі ми з тобою бандити, бандити.